0: 그유 난나벨라이 마 바상 만나네 가라가리가 마트리 마트라타 예산하지마 하므로 나게 가겠지
1: 아 아버터 젤레 번에 빌시 적게 올라 아무래도 젤레 번에 빌시 적게